0: 민호 가라 그 마을인가 와야에 수도 다른 말 있다고.
1: 예나.
0: 우야메드라 우디 와도 아무 길이 되면 양짐.
1: 아 아간니.
0: 무예로 되면 양짐으로 모름.
1: 아 그런 게 다네 이번에 하.
0: 와와 버거를 벌어서 하래 무와 좀.
1: 아하.
0: 이제 그런 무지 두.
1: 센세게 사이와.
0: 우세라.
1: 아하.
0: 뭐 다음 무지 두 더 이제 아웃 마지리.
1: 에.
0: 지금 뭐가 기자해.
1: 살아대.
0: 아, 야, 이거 기신 나야, 해.
1: 아하.
0: 야, 나 이불이. 이 모자는 일단 이불이죠. 요즘에는 그네 모아, 뭔가 빠른 차고들. 야, 나야, 간판지 빈야야야. 이 기자가 이불이야, 나가 달차가 가서 카우페야 이거리. 이거 이불. 이 모자는 나도 봐봐. 나도 자가 이 five six. 89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4 9 ntate majaja kon ntate ke o tsena ene ba ka seo maasukumpagale jaso ke a itsamaya feeee
1: ke a o leboa mogolo waka
0: ke a leboa nta
1: tanki le janta elane ke itse le nna ke tlhoka le tatho jane le tlhabileng digogo moo a nthekisetse jalo he dikagare a nnete ke na le legato le ikgetang la tsone e robong gantla metsotso go lebile mane oreng yane ya bone ya tlhabileng digogo moo a nthekisetse he dikagare tlisang dikagare tseo he tsa digogo o tlaemo.